레오나르도 레오의 첼로 협주곡 D단조, 크리스티나 말러의 첼로,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2번입니다. 이 작품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도기적인 작품이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작품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베토벤은 그렇지가 않죠. 중기의 장점과 후기에 다가올 장점을 한 대 집적시키고 있는 매혹적인 곡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도입부 그야말로 마음을 확 제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각장의 영탄초의 선율들 정말 매혹적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2번 E플랫장조 작품번호 127, 오늘은 좀 강성 연주입니다. 알반 베르크 사중재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2번 이 플랫장조 작품 번호 127 알반베르크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전주곡 이 플랫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3 레오폴드 스토콥스키의 관현악 편곡 버전입니다. 스토콥스키가 주요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전주곡 2플랫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3 레오폴드 스토콥스키의 관현악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스토콥스키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현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성악곡,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좋은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해서 교향곡입니다.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준비했습니다. 이 세자르 프랑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형식이죠. 순환 형식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변주곡이나 뭐 파사칼리아나 샤콘나고 혼동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곡들은 한 선율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변주한다는 데 있지만 이 순환 형식이라는 것은 음악이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그런 음영이 곳곳에서 약간 변화돼서 등장을 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향곡 D단조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이올린 소나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순환 형식은 역시 프란츠 리스트한테 영향을 받은 바가 크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순환 형식이 극도로 잘 집적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일련의 교향시 같은 것들도 전부 순환 형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프랑크는 리스트를 모범으로 해서 이 교향곡 D단조에서도 순환 형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조, 그러니까 조바꿈을 자주 한다는데 프랑크 음악의 특징이 있죠. 뭐 드뷔시 같은 사람은 프랑크는 전조의 천재다라고 약간 비꼬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프랑크의 매력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향곡 D단조도 그런 점에서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주 있는데요. 샤를 민쉬가 주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추진력 있는 직설적인 연주죠. 하지만 오늘 감상하실 줄리니의 연주는 추진력 있으면서도 유려함이 있습니다. 이탈리안이죠. 음악 듣겠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주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반 집중 감상한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작품 번호 4의 5, 크리스틴 폰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작품번호 4-5 크리스티안 폰데어 골치의 첼로 힐레 베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 소나타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라움 클랑이라는 레이블 음질 좋기로 유명한데 실제 성에서 자연 음향 그대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오늘 명현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은행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부채꽃 잎 위에 작게 맺혔다가 잎 가장자리를 따라서 또르르 굴러 떨어집니다. 단풍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잎의 뾰족한 끝에 잠시 매달려 있다가 톡 떨어지고요. 또 소나무 잎에 내려앉은 빗방울은 가느다란 바늘잎을 따라 흘러 잎 끝에 모였다가 방울져서 떨어집니다. 넓은 목련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잎 표면을 적시기도 하고 잎매클 따라 흘러내리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같은 하늘에서 내린 비인데 나뭇잎마다 빗방울을 머금는 모습도 떠나보내는 모습도 이렇게 다릅니다. 연잎과 토란잎처럼 빗방울을 튕겨내는 잎도 있고 말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죠. 지나간 일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금세 훌훌 털어버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더 좋은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마음이 있을 뿐이죠. 가을비가 그친 오후, 지금은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 깨비에 모차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The Zufrieden Height 쾌일번호 473 만족. 여기서 내가 느끼는 이 얼마나 부드러운 평온함인가,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아,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길 바라면서 소프라노 바바라 헨드릭스, 마리아 호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화요일 첫 곡 함께했습니다. 촉촉히 물기를 머금은 화요일 오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신가요? 지나간 일을 쉽게 놓지 못하든 훌훌 털어버리셨든 이제부터 한 시간 아름다운 노래로 노날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희 님께서 오늘따라 소연님 목소리가 촉촉하게 느껴지네요. 날씨 탓이겠죠? 노래의 날개 끝에 맺힌 빗방울은 영롱하고 또랑하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공숙경 님, 뾰족한 입 끝에 매달린 물방울 얼마나 이쁘게요. 맞아요. 윤양규님은 직접 만지셨군요. 은행 잎에 떨어진 이파리들 보고 손으로 만지고 왔지요. 가을비가 그쳤네요. 집 근처 작은 운동장 6바퀴 뛰고 와서 헉헉 거리고 계신다고. 음악으로 좀 숨을 가다듬어 보시죠. 김선자님, 날씨는 별로지만 노날로 업. 자, 그러면 이탈리아 가곡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업시켜 볼까요?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오델 미오 아마.

베토벤, 오, 나의 사랑하는 이어집니다. 당신 없는 난 어디서나 쓸쓸해. 밤은 낮과도 같고 불꽃은 얼음같지. 때론 새 희망에 차 다른 일 하려 해도 그대 생각만이 날 괴롭혀. 그대 없이 뭘 하리. 이렇게 내 인생 당신 없이 헛되리라. 테너 카를로 베르군치, 존 우스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 나폴리 출신의 18세기 작곡가죠. 토마소 조르다니. 예, 나폴레타나였어요. 까로미오벤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오, 내 사랑.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여 날 사랑해줘요 호소하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이탈리아 가곡 조르다니의 후배격인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떠나간 연인에 대한 애절함과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가 불렀고요. 존 우스만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인데 바로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아지타타 다 누에 벤티, 두 줄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왕과 결혼하는 양치기 여인 그리셀다의 딸 코스탄자의 아리아죠. 폭풍우 지는 바다 위 떠있는 배에 그 자신의 사랑과 운명을 비유한 노래인데 얼마나 폭풍우가 심한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노날 가족들이시라면은 체칠리아 바르톨리 음성으로 친숙하실 텐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이탈리아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네요. 방금 들으신 곡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세속 성악곡이었습니다. 오힘에 끼어가도 아 나는 쓰러지네 아 난 또다시 쓰러지네 예전과 똑같이 사랑에 빠져 마음이 무너지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 라르페지아타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였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그리셀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아유 뭐 이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도 체칠리아 바르톨리 못지않습니다. 뭐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더 파워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섬세한 느낌은 또 비비카 주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진희님, 아, 이 표현 참 좋은데요. 선풍기 창법. 8046 쓰시는 분, 와 진짜 대단해요. 전 한 소절만 불러도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저 동감합니다. 아, 조울수님, 가을비 조금 내리더니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기온이 내려갈 거라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진짜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죠. 7138 쓰시는 분은 지난 무더위를 잊고 하긴 좀 끝까지 덥긴 했어요. 내일부터 찬란한 가을볕을 즐겨야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디 그렇게 화창하기를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메조 소프라노 안네 소피 본 오터는 샹송도 잘 부르는군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20세기 샹송 가수이자 작곡가죠. 샤를 트레네. 이 전통 샹송의 재즈의 요소를 가미해서 참 대중적인 발전을 이룬 아티스트로 평가받죠. 그의 작품 중에서 그 Reste t-il de nos amours, 우리 사랑에 무엇이 남았나, 아름다운 날들은 어떻게 됐나, 추억만이 남아 쉼없이 날 깨우네, 시든 행복, 바람에 날리는 머릿결, 날아간 입맞춤, 떠도는 꿈들, 이 모든 건 어찌 됐나 내게 말해다오. 아, 이 낙엽 흩날리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가사네요. 나지막하고 아련하게 옛사랑을 회상하고 있어요. 이 기타리스트 마츠 베리스트림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Kennst du das Land? 도이치 번호 321. 그 나라를 아십니까? 이 괴테 뷰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민용의 시의 곡을 붙였습니다. 레몬꽃과 오렌지가 피어나는 남쪽 나라, 뭐 이탈리아겠죠?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소프라노 쌍드리누비오, 소포스 콰르텟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두 곡 다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민용의 시에 곡을 붙였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Nur wir die Sehnsucht kennt, 외로움을 아는 이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내 아픔 알리라. 테너 표트르 베차와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이었죠. 그 나라를 아십니까? 도이치 번호 321. 소프라노 쌍드리누 비오가 불렀고요. 소포스 콰르텟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날씨하고 꽤 잘 어울리는 두 곡의 독일어 각곡이었죠. 유경희님,

오늘 빗방울은 가을에 성큼 다가가게 하는군요. 살짝 외로움도 밀려오고 차가운 겨울도 상상하게 만든다고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잠시 가을 소녀가 되셨다고 했는데 다음 곡도 분위기가 못지않습니다. 미국의 흑인 연가 스피리추얼 이어드릴게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겪은 고난은 아무도 모른다네. 이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위로를 찾으려는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더 스칼라즈의 하모니입니다.

고단한 삶을 위로했던 19세기 미국 노래 두 작품이었네요.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미국 가곡의 왕, 미국 민요의 아버지, 스티븐 포스터의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 다시 오지 않으리. 남북전쟁 이후에도 대공황 시기에도 이 미국 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진 노래라고 하죠. 미국의 여성 아카펠라 그룹 Anonymous 4의 하모니였고요. 브루스 몰스키의 보컬과 피들이 함께했습니다. 먼저는 미국의 흑인 연가 스피리추얼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겪은 고난은 아무도 모른다네 The Scholars의 하모니였습니다. 오늘 클래식 천일 여화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독일 민요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 불렀는지 몰라도 노래 속 이야기는 오래도록 남아있죠. 무엇이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는 걸까? 노래가 시간을 이기고 전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노래 안에 담긴 마음이 세대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지켜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독일의 한 남자가 맨발의 아가씨에게 건네는 말로 시작하는 구애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사랑스러운 아가씨,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그 고운 발 다치겠어요. 아가씨가 대답합니다. 신발이 없는데 어찌 맨발로 다니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자가 다시 말하죠. 그렇다면 내 사랑이 돼주겠어요? 고운 신발 한 켤레 사줄게요. 하지만 아가씨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은 가난한 하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하죠. 가난해도 난 당신을 맞이하겠어요. 그대에겐 명예와 신의가 있잖아요. 그건 돈보다 더 귀한 것이랍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반지를 꺼냅니다. 이 맨발을 걱정하는 말로 시작해서 청혼으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브람스가 편곡한 독일 민요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1894년 출판된 49개의 독일 민요 가운데 12번째 곡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옛 모라비아 북동부의 클렌트엔 지역에서 독일어 방언으로 전해지던 민요였는데요. 이 노래를 1814년 민요 수집가 마이네르트가 처음으로 한 문예지에 소개한 뒤 1817년에는 자신의 민요집에도 수록하죠. 이후 또 다른 민요 수집가 축할 말리오가 노랫말을 표준 독일어로 다듬은 다음에 여기에 겨울장미라는 발라드의 선율을 결합해서 1840년 출판한 민요집에 실습니다. 흥미롭게도 원래 노래의 마지막에는 남자가 아가씨에게 손을 내밀며 끝나는데 축하 말리오가 다듬은 노래에서는 금반지를 꺼낸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노래는 오래된 민요가 원래 모습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노랫말과 선율이 만나 새롭게 모습을 갖춘 노래인 셈이죠. 그리고 그 노래가 다시 브람스를 만납니다. 상대에게 뭘 받을 수 있을까 보다 저 사람이 어디 아프진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먼저 헤아리는 마음. 이 소박한 사랑의 마음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걸까요? 민요가 시간을 이기고 전해지는 건 그 마음에 공감하고 다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건너 전해진 노래,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Fein Schlippchen, Du sollst mir nicht barfuß gehen입니다.
1: Fein Schlippchen, du sollst mir nicht barfuß gehen.

요하네스 브람스가 편곡한 독일 민요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 루돌프 둔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독일 민요 골랐습니다. 글로큰루프, 종소리. 저녁 노을이 질 무려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표현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리타 슈라이히, 리겐스부르크 성당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고운 낙엽은 날려 푸른 담 우에 호르르르 낙화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이 뿌려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박두진 시인의 별이라는 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낙엽이 날리는 풍경을 보면서 꽃잎이 지는 것 같다고 하고, 어촌의 밤하늘을 보면서 바다에 별이 뿌려져 있다고 말하죠. 가을 낙엽과 봄날의 낙화가 닮아 보이고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일까요? 세상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것,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그 가을, 그 바다에서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가을 속에서 봄을 보고 하늘에서 바다를 보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는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윤대웅 편곡 내 마음속의 어린 왕자, 음악그룹 나비아의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윤대웅 편곡 내 마음속의 어린 왕자, 음악그룹 나비아의 연주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박두진 시인의 별이라는 시 한 부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바다에 비쳐서 바다의 별이 된다고 노래했는데요. 사람도 그렇게 서로를 비추면서 사는 게 아닐까. 나의 별이 누군가의 마음에 비춰서 또 그의 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요 여유 함께 하시죠. 권정구 작곡의 별따라기 이어드리죠. 노은아의 저음 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 함께 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권정구 작곡 별따라기, 노은아의 저음 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오지청 편곡 자진 아리 들으셨어요. 김영우의 노래와 김주리의 해금, 박주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한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왕은 이상정이라는 학자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대산 이상정은 작은 퇴계라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았고 한양으로 가는 길에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관직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글을 왕에게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조에게 올린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은 이미 조정에 나아가 힘을 바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이렇게 말로나마 보잘것없는 충심을 조금이나마 올리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올리는 말 중에 쓰일 만한 것이 있다면 비록 제 몸은 물러나 있어도 등용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글에서 쓸만한 것이 없다면 그런 제가 조정에 나아간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이상정의 글은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뜻을 세워라, 이치를 밝혀라, 인재를 등용하라, 백성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 외에 뜻을 새겨볼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경의 태도를 잊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경이라는 글자는 공경할 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내면의 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지 않는 곳에서도 바른 행동을 하며 자신의 생각까지 철저히 살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내면까지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경지, 그것을 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면과 기본을 탄탄히 하고 당연한 것들을 잘 지키면 다른 일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평생 학자로 살고자 했던 이상정이라는 인물이 왕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였다고 생각하면 그 당연한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현악 영산 회상 상영산 들으셨습니다. 유기준의 대금과 이호교의 검은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김백찬 작곡 트랙 1 함께 하시죠. 김진아의 25연 가금과 김선아의 검은고, 김민아의 해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김백찬 작곡 트랙 1 감상하셨어요. 김진아의 25연 가해금과 김선아의 검은고, 김민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상규 작곡 피리 협주곡 자진아님 함께하시죠. 느린 음악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곡인데요. 감상해 보겠습니다. 문정일의 피리와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과연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이상규 작곡 피리 협주곡 자진한잎 듣고 왔습니다. 문정일의 피리와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건넌 방과 부엌 창문으로 내다보면 뒷집 마당이 수평으로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나는 지물포에서 반투명 시트지를 사다가 건넌 방과 부엌 유리창에 꼼꼼하게 붙였다. 푸른 초원과 파란 하늘에 동실 떠다니는 흰 구름이 그려진 시트지는 뒷집 마당과 우리 집 사이 어색한 시선을 가려주는 막이 되었다. 벽지나 시트지의 그럴듯한 무늬는 꽤 유용할 때가 있다. 그 필터 같은 존재들을 나는 창문 페인터라 부르고 싶다. 창밖의 건물 벽으로 꽉 막혔다 해도 거기에 환하게 빛나는 풍경을 그려넣는 존재들. 소설가 이도의 산문집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창문으로 뒷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집에 살던 시절, 뒷집 사람들과 서로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려고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였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과 하늘이 그려진 시트지, 그 가짜 풍경을 붙인 것이죠. 이렇게 시트지나 그림 같은 것으로 가짜 풍경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겠지만 때로는 그런 시트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글쓴이는 말하는데요. 마치 소공녀 세이라가 다락방에 살게 됐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 자신의 현실을 잠시 잊었던 것처럼 소설 마지막 입세에서 무명 화가가 벽에 가짜 이파리를 그려서 환자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말이죠. 글쓴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애 어느 순간은 창문 페인터가 간절히 필요한 때가 있다. 내 남루한 벽에 흠집을 가릴 낡고 피로한 풍경을 바꿔줄 희망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해도

박영은 작곡 숲의 노래, 김선효의 검은 고아, 조인성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FM 풍류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 시간쯤 차를 타고 갈 땐 가끔 백미러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달릴 때 바라보던 풍경과 전혀 다른 장면이 그 작은 거울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동쪽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지금쯤 백미러엔 가을비가 지난 뒤 장엄해진 서쪽 하늘이 담겨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표현주의 화가의 그림처럼 강렬하게 담겨 있겠죠. 그저 백미러를 잠시 봤을 뿐이지만 이 짧은 순간은 어쩌면 인생의 한 장면으로 오래 저장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백미러도 가끔 바라봐야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놓친 아름다운 장면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눈앞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등 뒤에도 아름답고 글썽이는 것들이 있다. 그런 생각에 이르면 현실에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얻기도 하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0: son cœur avec un bouquet de fleurs. Oh là là là, mais c'est magnifique. Et faire un jour un mariage d'amour, c'est magnifique. C'est magnifique.
1: 10월 13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OST에서 테마곡 전해드렸습니다. I'm Forrest, Forrest Gump, 알란 실베스트리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C'est Magnifique였어요. 아주 멋지다, 정말 훌륭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곡 벤자민 비올레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가 노래했습니다. 이 곡 원래는 콜 포터가 작사 작곡한 곡이죠. 1950년대에 발표했던 곡인데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서 벤자민 비올레가 불렀습니다. 이 벤자민 비올레는 싱어송라이터이지만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연을 맡았던 2011년 영화를 위해서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김소연 씨, 인생의 백미러. 마치네요. 요즘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강영실 씨, 이 시간 운전하며 갈 때 노을 지는 풍경이 참 멋지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선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데요. 저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멘트에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영선 씨도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오프닝에서 인생의 백미러 이야기 나눠드렸죠. 처음부터 들으신 분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청취율 조사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은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문자 보내실 때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

The Way You Look Tonight 였습니다. 제롬 커니 작곡한 곡이죠. 원래 프레드 아스테어가 주연을 맡았던 뮤지컬 영화 스윙 타임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곡인데요. 이 곡 예후디 메누인과 스테판 그라펠리, 클래식계와 재즈를 대표하는 두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듀오로 물론 뭐 반주가 있지만요.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가운데 Tonight 전해드렸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시작해서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의 첫 뮤지컬 영화로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리메이크했었죠. Tonight를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300번 쓰시는 분, 오늘도 세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하루입니다. 저는 어제 수술을 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고양이 감자와 함께 세음 듣고 있습니다. 아픈 제게 따뜻한 위로입니다 하시면서 귀여운 하얀 고양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올려놓았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음악을 듣고 있네요. 네, 이름이 감자라고 하셨어요. 감자 사진도 고맙습니다. 1300번 쓰시는 분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674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2015년 경주에서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한 일이 있습니다. 지친 저녁 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우연히 듣던 음악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요즘도 위안삼아 듣고 있는데요. 퇴직 후 10년이 지났는데 와 하면서 듣던 노래를 그때 소개해 주신 분의 목소리로 여전히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애냐의 곡을 청하셨나요? 그때 그 곡이

이 곡은 지난주에 사연은 읽어드렸었는데요. 7469번 쓰시는 분, 너무너무 힘든 한 주를 마치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번 주는 좀 덜 힘들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청하셨던 곡, 리베라 소년합창단이 노래한 Song of Life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애냐가 노래한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나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 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을 음악 신청곡을 받는다고 예고해드렸죠. 가을이면 생각나는 음악, 듣지 않고 넘어가면 왠지 섭섭한 가을의 멜로디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10 문자로 오늘의 가을 음악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그날의 음악으로 선정되신 분께도 고품격 구운과자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을 음악은 다음 주까지 매일 신청받을 예정이니까요.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으로 선정되신 분은 누구일지 사연 소개해 드리죠. 오늘 7862번 쓰시는 분입니다. 가을이 되면 꼭 듣는 곡 Autumn Leaves, 고엽입니다. 에릭 클랩튼, 에바 캐시디 둘 다 좋아서 그날 느낌에 따라서 듣곤 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에릭 클랩튼이 더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네요. 어제 비가 오고 있을 때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뭐 맑게 갠 곳도 많지만 해질녘에 잘 어울리는 이 에릭 클랩튼 버전으로 Autumn Leaves 고엽 준비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오래 남는 영화 음악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사랑을 받았던 주제곡도 많지만 다른 유명한 곡들을 차용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은 아마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TV 드라마에 흐르던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이야기입니다. Something in the Rain은 한국의 작곡가 이남연이 작곡하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레이첼 야마가타가 가사를 쓰고 노래한 곡이죠. 2018년에 방송된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사랑의 아픔을 그리는 장면에 깊이 스며들던 이 곡은 이미 있는 곡을 드라마에 데려온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외국 가수가 영어로 노래한 곡이기에 더 그랬죠. 하지만 이 곡은 처음부터 이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음악 감독이 레이첼 야마가타에게 샘플로 보낸 곡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레이첼 야마가타가 드라마 OST 참여를 흔쾌히 결정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죠. 이 곡을 설명하는 단어로 레이첼 야마가타는 Exposed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Exposed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드러난, 노출된, 공개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에 들어있는 비에 관심을 두지만 실제로 이 노래가 표현하고 있는 건 드러난 감정, 취약한 상태에 놓인 솔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내 영혼을 매혹시킨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감춰두었던 부분을 나도 잘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 레이첼 야마가타는 엄청난 용기를 내서 타인에 대한 방어막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가진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프레소 같고 진한 잉크로 흘려 쓴 글씨 같은 노래.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들어보시죠.

사랑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드러난 상태가 된다는 것. 그 취약한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마주하는 나 자신의 모습. 훨씬 더 드러난 감정을 보여준 낯설고도 위태롭고 애틋한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이 비 오는 날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죠. 사랑하는 동안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엔 언제나 비가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에서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고 있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레이첼 야마가타가 이 노래의 제목에 적어둔 비도 어쩌면 실제 비 오는 날이라기보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을 감싼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전해드리죠.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한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를 위한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어느 평범한 주부의 에세이입니다.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 쪼들리는 살림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4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된 한 주부가 탱고를 배우면서 시작한 삶의 변화를 기록한 에세이집인데요. 좋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빠져드는 작가의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진작가 위성환의 아름다운 탱고 사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승은의 에세이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를 청취자 10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는 책의 표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10분께 드릴 텐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면 당첨자 10분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또 재방송도 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본방송 놓치신 분들은 새벽 1시 또 재방송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9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포르투갈의 뮤지션 호드리그 레아 마드리데우시라는 크로스오버 파두 그룹 멤버였다가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의 시네마라는 2004년 음반에서 호자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라질의 아나 카롤리나가 포르투갈어 가사를 썼고요. 루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와 브라질 가수 호자 파소쉬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마지막 황제에 흘렀던 루이치 사카모토의 곡이죠. Rain. 이 곡을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아닌 사카모토의 1996이라는 1996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에는 루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에버튼 넬슨의 바이올린, 자키 시모렐렌바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최성열 씨, 그동안 오랜 시간 힘들게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전거 라이딩 여행을 왔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타면서 힘듦과 쉬움이 이와 같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가족분들은 집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가 봅니다. 그렇죠? 최성열 씨 고맙습니다. 또 호지16님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편찮으신 엄마 곁에서 2주를 보내고 내일이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짐 정리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손끝까지 떨리지만 꼭 참고 눈물을 숨기며 가방을 누릅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요. 그렇죠? 네, 어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가서도 호지16님도 건강하시길 런던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137번 쓰시는 분 문자로 주셨는데 오늘은 저에게 환희를 맛보게 해준 아들 웅재의 생일입니다. 혼자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축하 선물 노래 음악 신청합니다. 아주 멋지고 달콤한 곡 부탁드려요. 제가 딱 한 곡을 선택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드님 웅재군 생일 축하드리고요. 딱 한 곡에 아주 멋지고 달콤한 곡이라고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는데 다음 곡은 어떨까요? 축하곡으로 네, 363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블랙모스 나이트라는 영국의 포크록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리더인 리치 블랙모어가 작곡한 곡인데요. 제목이 Durch den Wald zum Bachhaus, 독일어 제목이죠. 숲을 지나 바흐의 집으로라는 제목처럼 바흐가 느껴지는 스타일로 곡을 썼죠. 블랙모스 나이트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였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46 위에 구노가 멜로디를 얹어서 쓴 곡 아베 마리아를 요요마의 첼로 카스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같은 바흐의 곡 위에 또 다른 멜로디를 얹어서 노래한 모간네의 샹송, 수요한 프렐루드 드 바흐, 바흐의 전주곡 위에 가장 먼저 들으셨습니다. 어제부터 고품격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드리는 두 가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지요. 가을이면 꼭 한 번은 듣고 넘어가는 내 인생의 가을 음악을 샵 931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시에서 7시 사이 오늘의 가을 음악을 듣는 자리에 선정되신 분께 선물 드리고요. 또 02로 시작되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9310 문자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태희임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하루의 마무리가 새음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외로운 양치기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The Lonely Shepherd. 제임스 라스트가 작곡했고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 그리고 기오르게 잠피르의 팬플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음악이었죠. 영화 스타워즈 OST에서 스타워즈 메인 타이틀 전해드렸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 마크 해밀, 해리슨 포드 주연의 1977년 영화였죠.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어요. 존 윌리엄스가요. 존 윌리엄스가 직접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뭐 대표곡, 손꼽히는 대표곡이죠. 석양의 무법자 OST에서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전해드렸어요.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의 콤비 작품이었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외로운 양치기, 기오르게 잔피르의 팬플루트,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였습니다. 이진학 씨, KBS는 개인의 취향을 뒷조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왜 모두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나오는가라고 하셨는데, 청취율 조사는 사실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전 방송을 다 대상으로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KBS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744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오늘의 가을음악 6시와 7시 사이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신청곡 받고 있지요. 그런데 좋은 곡들을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서요. 한 곡 더 선정해서 들려드립니다. 내일은 두 곡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신청곡 들려드리게 될 것 같네요. 744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가을음악, 오늘 두 번째 가을음악으로 들려드리고요. 구운 과자 세트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명이 노래하는 Try to Remember입니다.

번역가가 조선시대의 기록을 번역하는 공동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역가가 함께하는 일이니 분량을 나누어 맡아서 번역하게 됐는데 배당받는 원고에도 나름의 희로애락이 있다고 하죠. 어떤 번역가에게는 왕이 몸져 누운 시기에 왕을 보살핀 기록이 배당돼서 번역할 것의 상당 부분이 약재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비교적 수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어떤 번역가에게 배당된 기록은 첫 문장이 그래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왕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번역가는 그때 그 일부터 찾아가야 할 테니 그 작업이 다른 번역자가 맡은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건 짐작이 되지요. 같은 책 안에 담긴 기록을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번역하는 일이어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건 달라서 그 과정이 마치 인생의 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번역가의 말이 무척 마음에 와닿았지요. 생각해보니 우리도 저마다 역사의 어느 대목, 삶의 어느 부분을 번역하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무작위로 배정된 똑같은 분량이 왔어도 유독 나에게만 어려운 부분이 주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부분을 배정받은 번역가가 된 것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때 그 일을 잘 건너왔을까? 그때 그 일을 내 마음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다른 번역가라면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번역될까? 역사를 번역하는 작업에선 그때 그 일이 명확하게 존재하겠지만 우리 삶의 그때 그 일은 좀 모호하기도 하죠. 그땐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돌아보니 작은 해프닝이었구나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예전에 나는 이별이라고 번역했지만 지금의 나는 꼭 필요했던 변화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느냐고 나 자신에게 물을 때마다 고뇌하는 번역가의 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충분한 경험이 없어 서툴게 번역했던 그 일을 조금은 성숙해진 오늘의 내가 정정해두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가을은 이미 번역해둔 문장을 펼쳐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배당받은 분량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부분들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 번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곡이었는데 그의 피아노 연주 우날드라비타 또 다른 삶에서 였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가수 시그발드 악슬란의 노래 스툽 다이빙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노르웨이 가수 시그발드 닥슬란의 노래 스튜프, 낭떠러지, 절벽, 낙하라는 의미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오페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에 흐르던 곡인데요. 유소이 마리아라는 노래로 많이 기억하시는 멜로디죠. 밀롱가 델라 아눈시아시온, 수태고지의 밀롱가, 포 첼리스트, 송영훈, 리 웨이칭, 요엘 마로시, 클래스 군나르손의 얀지혼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6일 독일의 드레스덴 샘퍼 오퍼에서 펼쳐진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연주하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휘하는 드보르작 교향곡 7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독일의 젊은 지휘자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난 6월 16일에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를 지휘했습니다. 토마스 구가이스는 30대 초반의 나이지만 젊은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지휘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데 먼저 이번 음악회 첫 곡으로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요즘 세계 무대에서 아주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하델리히는 우리나라에도 자주 와서 서울시향과도 협연을 했고 리사이트를 열기도 했죠. 뛰어난 기교와 아름다운 음색 그리고 음악적인 깊이로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하델리히가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 연주하는 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은 여러 바이올린 협주곡들 중에서도 아주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1806년 12월 23일에 이 곡이 초연될 당시만 해도 반응이 좀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주 연주되지 않다가 1844년에 당시 13살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이 런던에서 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이 곡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이 협주곡은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아주 즐겨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명곡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연주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는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연주라서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자, 그럼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론도 들으시겠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연주입니다.

베이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아우구스틴 하델리 그리고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역시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 정말 좋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답고 작품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연주 선보였는데요. 아우구스틴 하델리히는 지난 2006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세계 음악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이후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등의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해 왔는데요. 하델리히의 자연스러운 연주 스타일이 참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 앙콜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를 연주합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 전경 작품 번호 15 중에서 트로이메라이를 들으셨는데요. 네, 처음에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서주로 시작해서 슈만의 곡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앙콜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6일 독일의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열린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토마스 구가이스는 1993년 독일 태생의 지휘자입니다. 지난 2023-24 시즌부터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데요. 본래 구가이스는 베를린 슈타츠 오퍼에서 전설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의 조수로 활동하면서 음악 경력을 시작했죠. 그리고 음악뿐만 아니라 물리학 특히 그 양자 역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구가이스가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베를린 국립오페라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롬의 공연을 긴급 대타로 지휘해서 큰 성공을 거둔 다음부터입니다. 특히 독일 오페라 해석에 아주 뛰어난 지휘자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을 지휘합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은 1885년 4월에 런던에서 초연이 됐는데 그 이후에 드보르작은 보헤미아의 브람스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곡이 브람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영국인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드보르작을 보헤미아의 브람스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드보르작은 실제로 이 교향곡 7번을 작곡할 당시에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을 듣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브람스의 교향곡이 좀 모범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은 역시 그 체코 작곡가 드보르작의 곡답게 특히 3악장을 들어보면 체코 민속 음악의 요소를 아주 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체코 춤곡 퓨리안테의 리듬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럼 안토닌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 D단조 작품 번호 70 1악장 알리그로 마이스토소, 2악장 뽀꼬 아다지오, 3악장 스케르초 비바체,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 D단조 작품 번호 70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지난 6월 16일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음반 중에서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유모레스크 작품 번호 101의 7번 들으시겠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편곡한 버전이고요.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찰스 오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드보르작의 유모르스크를 아우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찰스 오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강국 배창복입니다.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보기 중에서 정답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정답을 정확히 몰라도 틀린 것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답이 두 개 정도로 좁혀집니다. 고민 끝에 하나를 골라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도 주어진 보기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든 답을 정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답안지에 내 생각을 직접 써야 하죠. 내가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정답을 고를 때와는 또 다른 불안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하고 또 내려놓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내가 돼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지금의 나를 어떻게 살아낼지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답을 고르는 일보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천천히 써 내려가야 하는지 서술형의 질문이 더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였습니다.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 함께 하셨습니다. 김명숙 씨, 조원경 곡, 비와 나그네, 베이스 김요한의 노래로, 신봉석 씨, 신규복 곡, 한윤미 편곡, 얼굴,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김명숙 씨, 조원경 곡, 비와 나그네, 베이스 김요한의 노래였고요. 신봉석 씨, 신규복 곡, 한윤미 편곡, 얼굴,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윤석구 씨, 김혜경 곡, 그리움, 소프라노 이미경,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윤석구 씨, 김애경곡 그리움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이미경,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상처가 될 만한 곳은 애초에 가지 않았다.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처음부터 피하거나 잘랐다. 상처가 될 만한 사람은 애초에 만나지 않았다. 덕분에 몸과 마음이 상처 하나 없이 말끔했다. 그런 말끔한 어느 날 다시 보니 혼자 지구 밖을 떠도는 중이었다. 지구와는 온통 환한데 혼자 캄캄한 지구 밖 어둠 속을 떠도는 중이었다. 두 발은 온갖 별들을 다 돌뿔이라고 채워 넘어진 채 상처 투성이인 채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숙명 속에서 어느 정도의 상처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다 못해 때로 상처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생생한 증거기도 합니다. 요즘 겪으시는 상처가 그런 증거와 또 그런 정도의 상처이기를 바라고 다 잘 아물기를 바라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엘가야 살리따무 사랑의 인사 핑커 슈커만의 바이올린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8806번 어제 방송된 11곡이 모두 제가 좋아하는 교향곡들이라 독서 포기하고 당밤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명곡의 향연입니다. 또 돌아온 청취율 조사 제발 조사 전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받아보고 싶고 PD도 못 받아봤고 작가도 못 받아본 유니콘 같은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분들은 체험 수기를 작성해 주시거나 전화 연결 한번 해서 간증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존재하는 건지 저도 청취율 조사 기간마다 궁금해집니다. 3606번 어제 교향곡 특집 참 좋았습니다. 다채로운 악기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 깊고 풍성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아나운서님의 목소리와 밤이 참 잘 어울립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교향곡이 호흡이 좀 긴 음악 장르라서 여유 있는 음악 청취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사연들 남겨주셨고요. 0911번 벌써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군요. 재우하나님이 청취율 조사 협조 멘트 하실 땐 왠지 직장인의 애환이 느껴져서 짠하기도 했는데 늘 당부함을 지지하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로서 조사 전화를 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 이렇게 문자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사연은 집계가 안 되겠죠 하셨는데 네, 당연히 집계가 안 되고요. 하지만 우리 0911번의 마음은 집계가 됩니다. 아, 이제 아나운서가 이 숫자의 노예가 됐습니다. 청취율이 참 많이 올라서 그 숫자에 연연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인의 애환이

느껴지셨군요. 아무튼 이번에도 출발 FM과 함께 좋은 훌륭한 청취율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2026년 마지막 청취율 조사 10월 26일 월요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전화번호가 022056으로 시작한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겁니다. 받자마자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요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도 당신의 밤과 음악 애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아니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야 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전화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살면서 학교에서는 1등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동시간대 1위 한번 욕심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첫 번째 주간을 맞아서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 모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첫날 교향곡 베스트 음악들 전해드렸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귀에 익은 친숙한 클래식 소품들과 실내악 베스트 모아봤습니다. 이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들과 함께 비가 또 내린 곳들이 많이 있었죠. 비 온 뒤에 더 깊어지는 가을밤의 낭만과 정취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교향곡 베스트 음악들 전해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바흐가 빠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자, 음악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 1번 프렐류드,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또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이 곡 에어,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3975번. 안녕하세요. 매일 당밤을 자장가 삼아 듣는 가족입니다. 어제 선곡표 보면서 남편과 이야기 나누다 궁금한 점이 생겨 문자 보냅니다. 어제 라인업은 이제 막 10살과 아직 10대 초반인 저희 아이들도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작곡가 분들이시네요. 조기 교육이 뭐 어마어마하시군요. 이걸 다 맞추신단 말이죠. 모차르트, 베토벤, 맨델스존, 슈베르트 등등. 그런데 문득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아버지라 왕따 된 거냐 묻는 남편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부디 협디님의 현명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맞다고 하셔도 됐을 텐데요. 본인이 본인의 어떤 위치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간의 아버지 따돌림, 예,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 고려시대는 왜 빨간 김치를 안 먹었을까요? 빨간색이 불경해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고춧가루가 들어온 것이 조선시대부터기 때문이죠. 뭐 그 비유가 좀 적합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이유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시대에는 교향곡이라는 장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합주협주곡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 그 대표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교향곡의 어원이 된 심포니아라는 단어는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심포니아는 독립된 연주형 음악이 아니라 오페라나 칸타타 또 모음곡의 시작을 알리는 짧은 도입 서곡이나 간주곡을 의미했습니다. 그 어원은 맞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흐의 칸타타 도입부나 오케스트라 작품의 심포니아가 결국에는 교향곡의 모태가 된 것으로 음악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어제 교향곡 베스트에서 바흐의 이름이 없었는지 이해가 되셨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흐 선생께서 서운해하실까봐 저희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음악도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음악 실내악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에릭스

데브르자크의 유모레스크,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밀턴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였고요. 전에 들으신 곡, 에릭 사티의 주드부,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 테너 유시카 주메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리베스 라이트입니다. 하일리 슈프의 첼로,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하이니 슈프의 첼로,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였고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 백조,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토트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포레의 시칠리안느,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라르스 아니발의 기타였습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입니다. 사라장의 바이올린,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사라사테의 치고의 네르바이젠 작품 20, 사라장의 바이올린,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일본 4인 작가의 유럽 소설집인 치즈랑 소금이랑 콩이랑에 실린 모리에토의 단편소설 블레누아의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흰 메밀밭이라면 우리에겐 이효석의 소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빛 속 소금을 뿌린 듯한 메밀밭 풍경은 언제 다시 읽어도 숨이 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메밀밭이 있다면 일본 소설에는 조금 다른 메밀밭이 있습니다. 모리에토의 소설 블레누아 속의 메밀밭입니다. 치즈랑 소금이랑 콩이랑에 실린 다른 소설처럼 블레누아의 배경 역시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브르타뉴입니다. 브르타뉴는 프랑스 지도에서 서쪽으로 툭 튀어나온 지역입니다. 노르망디 아래쪽에 있죠. 브르타뉴 사람들은 자신들을 프랑스가 아닌 영국에서 건너온 켈트족의 피를 이어받은 영국민의 후예 브레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들에 대한 자부심과 습관이 아주 강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여서 메밀로 만든 고유의 음식, 갈렛에 대한 긍지와 고집이 대단했죠. 메밀은 프랑스어로 소설 제목이기도 한 블레누아입니다. 갈렛은 그 메밀로 만든 납작한 도우 위에다 채소며 고기 등을 토핑한 뒤 네모나 세모로 접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크레이프나 피자와 닮았지만 다른 음식이죠.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인 장은 블레누아도 갈렛도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어머니와 의절한 채 파리로 가서 요리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6년 만에 고향을 찾죠. 그런데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파리의 음식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이 파리 레스토랑에서 파르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자 다 큰 사내놈이 디저트나 만들고 있냐고 쏘아댑니다. 장은 식사의 마지막 기억으로 혀에 남는 디저트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크레이프도 만든다고 항변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더 강하게 쏘아붙입니다. 달콤한 크레이프 같은 건 음식도 아니라고요. 장은 다시 어머니에 대한 반반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결국 고향 브르타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흰꽃 흐드러진 메밀밭에서 메밀꽃은 어머니를 닮았다며 비로소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이해하고 화해합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부자 간의 화해를 암시한다면 모리에토의 블레누아는 모자 간의 화해를 보여주는 메밀꽃인 겁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일본 작가 모리에토의 단편 소설 블레누와 전해드렸고요. 슈만의 트로이메라의 작품 15의 7, 마르타 아르에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작품 49의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트랑퀼로 모차르트 트리오입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추의 2악장 보자르 트리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클래식 베스트 실내악과 소품 특집 듣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 현악사 중주 1번 디장쥐오 작품 10일 중에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아니 로고인데 멘트도 안 나가고 왜 이렇게 길지 하신 분들 계셨죠?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로고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버전입니다. 오늘 전곡으로 들어봤습니다.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더글러스 보이드가 주의하는 파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추 도이치번호 821,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앤디 다루코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821의 1악장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애니 다르꼬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서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세 곡의 피아노 소품이었습니다. 먼저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백건우였고요. 이어진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

얼광의 일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김선욱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드뷔스의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곡 파헬벨의 카논입니다. 윈턴 마셀리스 트럼펫, 레이먼드 레파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 오케스트라입니다.

파이베르 카논, 윈턴 마셜리스의 트럼펫, 레이먼드 레파드가 주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온, 망각 보내드립니다. 파블로 지글러의 피아노,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클래식 베스트 실내악과 소품 특집 듣고 계십니다.

마슨의 타이즈 명상곡, 정경화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누엘 폰세의 에스트레이타, 작은 별입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터니시 위하는 세인트 루크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남겨드리면서 당신의 감과 음악 특집 클래식 베스트 실내악과 소품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우,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은행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부채꽃 잎 위에 작게 맺혔다가 잎 가장자리를 따라서 또르르 굴러 떨어집니다. 단풍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잎의 뾰족한 끝에 잠시 매달려 있다가 톡 떨어지고요. 또 소나무 잎에 내려앉은 빗방울은 가느다란 바늘잎을 따라 흘러 잎 끝에 모였다가 방울져서 떨어집니다. 넓은 목련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잎 표면을 적시기도 하고 잎매클 따라 흘러내리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같은 하늘에서 내린 비인데 나뭇잎마다 빗방울을 머금는 모습도 떠나보내는 모습도 이렇게 다릅니다. 연잎과 토란잎처럼 빗방울을 튕겨내는 잎도 있고 말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죠. 지나간 일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금세 훌훌 털어버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더 좋은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마음이 있을 뿐이죠. 가을비가 그친 오후, 지금은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열. 모차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The Zufriedenheit. 쾌일번호 473. 만족. 여기서 내가 느끼는 이 얼마나 부드러운 평온함인가.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아,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길 바라면서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 마리아 호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화요일 첫 곡 함께했습니다. 촉촉히 물기를 머금은 화요일 오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신가요? 지나간 일을 쉽게 놓지 못하든 훌훌 털어버리셨든 이제부터 한 시간 아름다운 노래로 이 노날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희 님께서 오늘따라 소연님 목소리가 촉촉하게 느껴지네요. 날씨 탓이겠죠? 노래의 날개 끝에 맺힌 빗방울은 영롱하고 또랑하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공숙경 님, 뾰족한 입 끝에 매달린 물방울 얼마나 이쁘게요. 맞아요. 윤양규님은 직접 만지셨군요. 은행 잎에 떨어진 이파리들 보고 손으로 만지고 왔지요. 가을비가 그쳤네요. 집 근처 작은 운동장 6바퀴 뛰고 와서 헉헉 거리고 계신다고. 음악으로 좀 숨을 가다듬어 보시죠. 김선자님, 날씨는 별로지만 노날로 업. 자, 그러면 이탈리아 가곡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업시켜 볼까요?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O del mio amato ben, 오, 나의 사랑하는 이어, 이어집니다. 당신 없는 난 어디서나 쓸쓸해. 밤은 낮과도 같고 불꽃은 얼음같이. 때론 새 희망에 차 다른 일 하려 해도 그대 생각만이 날 괴롭혀. 그대 없이 뭘 하리. 이렇게 내 인생 당신 없이 헛되리라.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 존 우스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 나폴리 출신의 18세기 작곡가죠. 토마소 조르다니. 예, 나폴레타나였어요. 까로미오벤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오, 내 사랑.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여 날 사랑해줘요 호소하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이탈리아 가곡

아지타타 다 누에벤띠, 두 줄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왕과 결혼하는 양치기 여인 그리셀다의 딸 코스탄자의 아리아죠. 폭풍우 지는 바다 위 떠있는 배에 그 자신의 사랑과 운명을 비유한 노래인데 얼마나 폭풍우가 심한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노날 가족들이시라면은 체칠리아 바르톨리 음성으로 친숙하실 텐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이탈리아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네요. 방금 들으신 곡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세속 성악곡이었습니다. 오힘에 끼어가도 아 나는 쓰러지네 아 난 또다시 쓰러지네 예전과 똑같이 사랑에 빠져 마음이 무너지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 라르페지아타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였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그리셀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아유 뭐 이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도 체칠리아 바르톨리 못지않습니다. 뭐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더 파워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섬세한 느낌은 또 비비카 주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진희님, 아, 이 표현 참 좋은데요. 선풍기 창법. 8046 쓰시는 분, 와 진짜 대단해요. 전 한 소절만 불러도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저 동감합니다. 아, 조울스님, 가을비 조금 내리더니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기온이 내려갈 거라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진짜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죠. 7138 쓰시는 분은 지난 무더위를 잊고 하긴 좀 끝까지 덥긴 했어요. 내일부터 찬란한 가을볕을 즐겨야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디 그렇게 화창하기를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부어 노터는 샹송도 잘 부르는군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20세기 샹송 가수이자 작곡가죠. 샤를 트레네. 이 전통 샹송의 재즈의 요소를 가미해서 참 대중적인 발전을 이룬 아티스트로 평가받죠. 그의 작품 중에서 그 Reste t-il de nos amours, 우리 사랑에 무엇이 남았나, 아름다운 날들은 어떻게 됐나, 추억만이 남아 쉼없이 날 깨우네, 시든 행복, 바람에 날리는 머릿결, 날아간 입맞춤, 떠도는 꿈들, 이 모든 건 어찌 됐나 내게 말해다오. 아, 이 낙엽 흩날리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가사네요. 나지막하고 아련하게 옛사랑을 회상하고 있어요. 이 기타리스트 마츠 베리스트림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Kennst du das Land? 도이치 번호 321. 그 나라를 아십니까? 이 괴테 뷰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민용의 시의 곡을 붙였습니다. 레몬꽃과 오렌지가 피어나는 남쪽 나라, 뭐 이탈리아겠죠?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소프라노 쌍드리누비오, 소포스 콰르텟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두 곡 다 괴테의 비를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민용의 시에 곡을 붙였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누어 비어디젠주 흩켄트 외로움을 아는 이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내 아픔 알리라. 테너 표트르 베차와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이었죠. 그 나라를 아십니까? 도이치 번호 321. 소프라노 쌍드리누 비오가 불렀고요. 소포스 콰르텟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날씨하고 꽤 잘 어울리는 두 곡의 독일어 각곡이었죠. 유경희님, 오늘 빗방울은 가을에 성큼 다가가게 하는군요. 살짝 외로움도 밀려오고 차가운 겨울도 상상하게 만든다고.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잠시 가을 소녀가 되셨다고 했는데 다음 곡도 분위기가 못지않습니다. 미국의 흑인 연가 스피리추얼 이어드릴게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겪은 고난은 아무도 모른다네. 이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위로를 찾으려는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The Scholars의 하모니입니다.

고단한 삶을 위로했던 19세기 미국 노래 두 작품이었네요.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미국 가곡의 왕, 미국 민요의 아버지, 스티븐 포스터의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 다시 오지 않으리. 남북전쟁 이후에도 대공황 시기에도 이 미국 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진 노래라고 하죠. 미국의 여성 아카펠라 그룹 Anonymous 4의 하모니였고요. 브루스 몰스키의 보컬과 피들이 함께했습니다. 먼저는 미국의 흑인 연가 스피리추얼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겪은 고난은 아무도 모른다네 The Scholars의 하모니였습니다. 오늘 클래식 천일 여화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독일 민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 불렀는지 몰라도 노래 속 이야기는 오래도록 남아있죠. 무엇이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는 걸까? 노래가 시간을 이기고 전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노래 안에 담긴 마음이 세대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지켜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독일의 한 남자가 맨발의 아가씨에게 건네는 말로 시작하는 구애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사랑스러운 아가씨,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그 고운 발 다치겠어요. 아가씨가 대답합니다. 신발이 없는데 어찌 맨발로 다니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자가 다시 말하죠. 그렇다면 내 사랑이 돼주겠어요? 고운 신발 한 켤레 사줄게요. 하지만 아가씨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은 가난한 하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하죠. 가난해도 난 당신을 맞이하겠어요. 그대에겐 명예와 신의가 있잖아요. 그건 돈보다 더 귀한 것이랍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반지를 꺼냅니다. 이 맨발을 걱정하는 말로 시작해서 청혼으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브람스가 편곡한 독일 민요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1894년 출판된 49개의 독일 민요 가운데 12번째 곡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옛 모라비아 북동부의 클렌트엔 지역에서 독일어 방언으로 전해지던 민요였는데요. 이 노래를 1814년 민요 수집가 마이네르트가 처음으로 한 문예지에 소개한 뒤 1817년에는 자신의 민요집에도 수록하죠. 이후 또 다른 민요 수집가 축할 말리오가 노랫말을 표준 독일어로 다듬은 다음에 여기에 겨울장미라는 발라드의 선율을 결합해서 1840년 출판한 민요집에 실습니다. 흥미롭게도 원래 노래의 마지막에는 남자가 아가씨에게 손을 내밀며 끝나는데 축하 말리오가 다듬은 노래에서는 금반지를 꺼낸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노래는 오래된 민요가 원래 모습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노랫말과 선율이 만나 새롭게 모습을 갖춘 노래인 셈이죠. 그리고 그 노래가 다시 브람스를 만납니다. 상대에게 뭘 받을 수 있을까 보다 저 사람이 어디 아프진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먼저 헤아리는 마음. 이 소박한 사랑의 마음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걸까요? 민요가 시간을 이기고 전해지는 건 그 마음에 공감하고 다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건너 전해진 노래,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Feinschliebchen, du sollst mir nicht barfuß gehen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가 편곡한 독일 민요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 루돌프 둔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독일 민요 골랐습니다. 글로큰루프, 종소리.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표현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리타 슈라이히, 리겐스부르크 성당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 시간쯤 차를 타고 갈 땐 가끔 백미러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달릴 때 바라보던 풍경과 전혀 다른 장면이 그 작은 거울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동쪽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지금쯤 백미러엔 가을비가 지난 뒤 장엄해진 서쪽 하늘이 담겨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표현주의 화가의 그림처럼 강렬하게 담겨 있겠죠. 그저 백미러를 잠시 봤을 뿐이지만 이 짧은 순간은 어쩌면 인생의 한 장면으로 오래 저장됩니다.

거기 우리가 놓친 아름다운 장면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눈앞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등 뒤에도 아름답고 글썽이는 것들이 있다. 그런 생각에 이르면 현실에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얻기도 하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OST에서 테마곡 전해드렸습니다. I'm Forrest, Forrest Gump, 알란 실베스트리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C'est Magnifique였어요. 아주 멋지다, 정말 훌륭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곡 벤자민 비올레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가 노래했습니다. 이 곡 원래는 콜 포터가 작사 작곡한 곡이죠. 1950년대에 발표했던 곡인데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서 벤자민 비올레가 불렀습니다. 이 벤자민 비올레는 싱어송라이터이지만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연을 맡았던 2011년 영화를 위해서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김소연 씨, 인생의 백미러. 멋지네요. 요즘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강영실 씨, 이 시간 운전하며 갈 때 노을 지는 풍경이 참 멋지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선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데요. 저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멘트에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영선 씨도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오프닝에서 인생의 백미러 이야기 나눠드렸죠. 처음부터 들으신 분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청취율 조사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은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구움과자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문자 보내실 때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 문자로도 가능하고요. 청취자 참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뭐 가장 유명한 곡이죠. 두 주인공의 사랑의 이중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Tonight, 레나드 번스타인이 작곡한 곡이죠. 이 곡 오늘은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The Way You Look Tonight 였습니다. 제롬 커니 작곡한 곡이죠. 원래 프레드 아스테어가 주연을 맡았던 뮤지컬 영화 스윙 타임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곡인데요. 이 곡 예후디 메누인과 스테판 그라펠리, 클래식계와 재즈를 대표하는 두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듀오로 물론 뭐 반주가 있지만요.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가운데 Tonight 전해드렸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시작해서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의 첫 뮤지컬 영화로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리메이크했었죠. Tonight를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300번 쓰시는 분, 오늘도 세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하루입니다. 저는 어제 수술을 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고양이 감자와 함께 세음 듣고 있습니다. 아픈 제게 따뜻한 위로입니다 하시면서 귀여운 하얀 고양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올려놓았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음악을 듣고 있네요. 네, 예, 이름이 감자라고 하셨어요. 감자 사진도 고맙습니다. 1300번 쓰시는 분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674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2015년 경주에서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한 일이 있습니다. 지친 저녁 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우연히 듣던 음악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요즘도 위안삼아 듣고 있는데요. 퇴직 후 10년이 지났는데 와 하면서 듣던 노래를 그때 소개해 주신 분의 목소리로 여전히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애냐의 곡을 청하셨나요? 그때 그 곡이 애냐의 목소리였어요. 네, How Can I Keep From Singing? 19세기 중반부터 내려오는 미국의 찬송가죠. 들어보시죠. 나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입니다.

이 곡은 지난주에 사연은 읽어드렸었는데요. 7469번 쓰시는 분, 너무너무 힘든 한 주를 마치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번 주는 좀 덜 힘들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하셨던 곡, 리베라 소년합창단이 노래한 Song of Life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애냐가 노래한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나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 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을 음악 신청곡을 받는다고 예고해드렸죠. 가을이면 생각나는 음악, 듣지 않고 넘어가면 왠지 섭섭한 가을의 멜로디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10 문자로 오늘의 가을 음악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그날의 음악으로 선정되신 분께도 고품격 구운과자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을 음악은 다음 주까지 매일 신청받을 예정이니까요.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으로 선정되신 분은 누구일지 사연 소개해 드리죠. 오늘 7862번 쓰시는 분입니다. 가을이 되면 꼭 듣는 곡 Autumn Leaves, 고엽입니다. 에릭 클랩튼, 에바 캐시디 둘 다 좋아서 그날 느낌에 따라서 듣곤 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에릭 클랩튼이 더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네요. 어제 비가 오고 있을 때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뭐 맑게 갠 곳도 많지만 해질녘에 잘 어울리는 이 에릭 클랩튼 버전으로 Autumn Leaves, 고엽 준비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오래 남는 영화 음악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사랑을 받았던 주제곡도 많지만 다른 유명한 곡들을 차용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은 아마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TV 드라마에 흐르던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이야기입니다. Something in the Rain은 한국의 작곡가 이남연이 작곡하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레이첼 야마가타가 가사를 쓰고 노래한 곡이죠. 2018년에 방송된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사랑의 아픔을 그리는 장면에 깊이 스며들던 이 곡은 이미 있는 곡을 드라마에 데려온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외국 가수가 영어로 노래한

곡이기에 더 그랬죠. 하지만 이 곡은 처음부터 이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음악감독이 레이첼 야마가타에게 샘플로 보낸 곡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레이첼 야마가타가 드라마 OST 참여를 흔쾌히 결정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죠. 이 곡을 설명하는 단어로 레이첼 야마가타는 exposed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exposed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드러난, 노출된, 공개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에 들어있는 비에 관심을 두지만 실제로 이 노래가 표현하고 있는 건 드러난 감정, 취약한 상태에 놓인 솔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내 영혼을 매혹시킨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감춰두었던 부분을 나도 잘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 레이첼 야마가타는 엄청난 용기를 내서 타인에 대한 방어막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가진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프레소 같고 진한 잉크로 흘려 쓴 글씨 같은 노래.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들어보시죠.

사랑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드러난 상태가 된다는 것. 그 취약한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마주하는 나 자신의 모습. 훨씬 더 드러난 감정을 보여준 낯설고도 위태롭고 애틋한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이 비 오는 날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죠. 사랑하는 동안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엔 언제나 비가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에서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고 있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레이첼 야마가타가 이 노래의 제목에 적어둔 비도 어쩌면 실제 비 오는 날이라기보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을 감싼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전해드리죠.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한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를 위한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어느 평범한 주부의 에세이입니다.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 쪼들리는 살림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4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된 한 주부가 탱고를 배우면서 시작한 삶의 변화를 기록한 에세이집인데요. 좋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빠져드는 작가의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진작가 위성환의 아름다운 탱고 사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승은의 에세이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를 청취자 10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는 책의 표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10분께 드릴 텐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면 당첨자 10분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또 재방송도 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본방송 놓치신 분들은 새벽 1시 또 재방송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9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포르투갈의 뮤지션 호드리고 레아, 마드리드에 오시라는 크로스오버 파두 그룹 멤버였다가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의 시네마라는 2004년 음반에서 호자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라질의 아나 카롤리나가 포르투갈어 가사를 썼고요. 루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와 브라질 가수 호자 파소쉬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마지막 황제에 흘렀던 루이치 사카모토의 곡이죠. Rain. 이 곡을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아닌 사카모토의 1996이라는 1996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에는 루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에버튼 넬슨의 바이올린, 자키 시모렐렌바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최성열 씨, 그동안 오랜 시간 힘들게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전거 라이딩 여행을 왔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타면서 힘듦과 쉬움이 이와 같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가족분들은 집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가 봅니다. 그렇죠? 최성열 씨 고맙습니다. 또 호지16님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편찮으신 엄마 곁에서 2주를 보내고 내일이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짐 정리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손끝까지 떨리지만 꼭 참고 눈물을 숨기며 가방을 누릅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요. 그렇죠? 네, 어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가서도 호지16님도 건강하시길, 런던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137번 쓰시는 분 문자로 주셨는데 오늘은 저에게 환희를 맛보게 해준 아들 웅재의 생일입니다. 혼자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축하 선물 노래 음악 신청합니다. 아주 멋지고 달콤한 곡 부탁드려요. 제가 딱 한 곡을 선택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드님 웅재군 생일 축하드리고요. 딱 한 곡에 아주 멋지고 달콤한 곡이라고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는데 다음 곡은 어떨까요? 축하곡으로 네, 363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청하셨던 곡인데요. 벨기에 출신의 샹송 가수죠. 모란느가 노래하는 수영한 프렐리드 드 바흐, 바흐의 전주곡 위에 라는 곡입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류드 1번 C장조 위에 멜로디를 얹어서 노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블랙모어스 나이트라는 영국의 포크록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리더인 리치 블랙모어가 작곡한 곡인데요. 제목이 Durch den Wald zum Bachhaus, 독일어 제목이죠. 숲을 지나 바흐의 집으로 라는 제목처럼 바흐가 느껴지는 스타일로 곡을 썼죠. 블랙모어스 나이트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였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46 위에 구노가 멜로디를 얹어서 쓴 곡 아베 마리아를 요요마의 첼로 카스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같은 바흐의 곡 위에 또 다른 멜로디를 얹어서 노래한 모간의 샹송, 수요한 프렐루드 드 바흐, 바흐의 전주곡 위에 가장 먼저 들으셨습니다. 어제부터 고품격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드리는 두 가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지요. 가을이면 꼭 한 번은 듣고 넘어가는 내 인생의 가을 음악을 샵931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시에서 7시 사이 오늘의 가을 음악을 듣는 자리에 선정되신 분께 선물 드리고요. 또 02로 시작되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9310 문자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태희임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하루의 마무리가 새음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외로운 양치기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The Lonely Shepherd, 제임스 라스트가 작곡했고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 그리고 기오르게 잠피르의 팬플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음악이었죠. 영화 스타워즈 OST에서 스타워즈 메인 타이틀 전해드렸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 마크 해밀, 해리슨 포드 주연의 1977년 영화였죠.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어요. 존 윌리엄스가요. 존 윌리엄스가 직접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애니어 모리꼬네의 뭐 대표곡, 손꼽히는 대표곡이죠. 석양의 무법자 OST에서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전해드렸어요. 애니어 모리꼬네의 음악,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의 콤비 작품이었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외로운 양치기, 기오르게 잔피르의 팬플루트,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였습니다. 이진학 씨, KBS는 개인의 취향을 뒷조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왜 모두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나오는가라고 하셨는데, 청취율 조사는 사실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전 방송을 다 대상으로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KBS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744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오늘의 가을 음악 6시와 7시 사이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신청곡 받고 있지요. 그런데 좋은 곡들을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서요. 한 곡 더 선정해서 들려드립니다. 내일은 두 곡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신청곡 들려드리게 될 것 같네요. 744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가을 음악. 오늘 두 번째 가을 음악으로 들려드리고요. 구운 과자 세트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명이 노래하는 Try to Remember입니다.

번역가가 조선시대의 기록을 번역하는 공동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역가가 함께하는 일이니 분량을 나누어 맡아서 번역하게 됐는데 배당받는 원고에도 나름의 희로애락이 있다고 하죠. 어떤 번역가에게는 왕이 몸져 누운 시기에 왕을 보살핀 기록이 배당돼서 번역할 것의 상당 부분이 약재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비교적 수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어떤 번역가에게 배당된 기록은 첫 문장이 그래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왕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번역가는 그때 그 일부터 찾아가야 할 테니 그 작업이 다른 번역자가 맡은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건 짐작이 되지요. 같은 책 안에 담긴 기록을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번역하는 일이어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건 달라서 그 과정이 마치 인생의 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번역가의 말이 무척 마음에 와닿았지요. 생각해보니 우리도 저마다 역사의 어느 대목, 삶의 어느 부분을 번역하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무작위로 배정된 똑같은 분량이 왔어도 유독 나에게만 어려운 부분이 주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부분을 배정받은 번역가가 된 것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때 그 일을 잘 건너왔을까? 그때 그 일을 내 마음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다른 번역가라면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번역될까? 역사를 번역하는 작업에선 그때 그 일이 명확하게 존재하겠지만 우리 삶의 그때 그 일은 좀 모호하기도 하죠. 그땐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돌아보니 작은 해프닝이었구나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예전의 나는 이별이라고 번역했지만 지금의 나는 꼭 필요했던 변화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느냐고 나 자신에게 물을 때마다 고뇌하는 번역가의 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충분한 경험이 없어 서툴게 번역했던 그 일을 조금은 성숙해진 오늘의 내가 정정해두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가을은 이미 번역해둔 문장을 펼쳐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배당받은 분량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부분들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 번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곡이었는데 그의 피아노 연주 우날드라비타 또 다른 삶에서 였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가수 지그바르 닥슬란의 노래 스툽 다이빙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노르웨이 가수 시그발드 악슬란의 노래 스튜프, 낭떠러지, 절벽, 낙하라는 의미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오페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에 흐르던 곡인데요. 유소이 마리아라는 노래로 많이 기억하시는 멜로디죠. 밀롱가 델라 아눈시아시온, 수태고지의 밀롱가, 포 첼리스트, 송영훈, 리웨이칭, 요엘 마로시, 클래스 군나르손의 얀지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교향곡 또는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드빅 판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27 알반 베르크 사중주 단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은 좀 낯선 작곡가입니다. 하지만 첼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협주곡을 남기고 있는 작곡가죠. 레오나르도 레오의 첼로 협주곡 D단조, 크리스티나 말로의 첼로,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 뮤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레오나르도 레오의 첼로 협주곡 디단조, 크리스티나 말로의 첼로,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2번입니다. 이 작품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도기적인 작품이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작품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베토벤은 그렇지가 않죠. 중기의 장점과 후기에 다가올 장점을 한데 집적시키고 있는 매혹적인 곡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도입부 그야말로 마음을 확 제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각장의 영탄초의 선율들 정말 매혹적입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2번 이플레장쇼 작품 번호 127. 오늘은 좀 강성 연주입니다. 알반 베르크 사중재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2번 이플레장조 작품 번호 127 알반베르크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현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성악곡,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좋은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해서 교향곡입니다.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준비했습니다. 이 세자르 프랑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형식이죠. 순환 형식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변주곡이나 뭐 파사칼리아나 샤콘나고 혼동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곡들은 한 선율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변주한다는 데 있지만 이 순환 형식이라는 것은 음악이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그런 음영이 곳곳에서 약간 변화돼서 등장을 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향곡 D단조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이올린 소나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순환 형식은 역시 프란츠 리스트한테 영향을 받은 바가 크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순환 형식이 극도로 잘 집적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일련의 교향시 같은 것들도 전부 순환 형식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프랑크는 리스트를 모범으로 해서 이 교향곡 D단주에서도 순환 형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조, 그러니까 조바꿈을 자주 한다는데 프랑크 음악의 특징이 있죠. 뭐 드뷔시 같은 사람은 프랑크는 전조의 천재다라고 약간 비꼬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프랑크의 매력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향곡 D단조도 그런 점에서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주 있는데요. 샤를 뮌시가 주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추진력 있는 직설적인 연주죠. 하지만 오늘 감상하실 줄리니의 연주는 추진력 있으면서도 유려함이 있습니다. 이탈리안이죠. 음악 듣겠습니다. 세자로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주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반 집중 감상한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작품 번호 4의 5, 크리스틴 폰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작품번호 4-5 크리스티안 폰데어 골치의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 소나타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라움 클랑이라는 레이블 음질 좋기로 유명한데 실제 성에서 자연음향 그대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오늘 명현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싱그러운 청춘만큼이나 나이가 들어서 더욱 깊어진 모습도 근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앞둔 이 시간도 더욱 편안하길 바라면서 이 곡 보내드립니다. 취사 고민지의 노래입니다.

추사, 구민지의 목소리로 오늘 첫 곡 들으셨습니다. 전통음악을 구분하는 것으로 정악과 민속악이 있습니다. 궁중음악이나 선비계층의 풍류음악을 정악, 일반 서민들의 음악을 민속악이라고 하죠. 판소리, 민요, 농악 같은 겁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정악 도드리를 준비했는데요. 궁중음악 보허자 가락을 변주한 것으로 제목 도드리엔 같은 선율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창홍의 검은고, 임재원의 대금 연주로 도드리 함께 하시죠.

절제된 선율 속에서 정악의 품격을 느껴봤습니다. 도들이 이창홍의 검은고, 임재원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옛날 명창의 판소리

0: 이 심청가를 들어보시죠. 소리꾼은 장판계 명창의 아들 장영찬인데요. 장판계는 고종에게 참봉규지를 받았던 대명창입니다. 하지만 장영찬이 9살 때 세상을 떠나 아들은 아버지의 소리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영찬은 14살에 임방울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워 비범한 기량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장영찬도 중년에 죽어 오래도록 충분히 활동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소리는 1971년에 녹음한 음원으로 잡음이 섞여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 황후 되는 데에서 심황후 부친 생각, 추월만정 대목까지 장영찬의 소리 김명환의 북창단으로 함께 하시죠.
1: 그때요 도사공은 찬작기업소 유인과 기화요처를 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임당수 떴던 곳을 의전에 진상하였구나. 찬자 보시고 대의하셔 도사공을 입시시켜 무창태수를 지수하시고 그 꽃을 후원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보실 적에 천재야 무시고 대의헌사 적꽃이 웬 꽃이냐 적꽃이 웬 꽃이냐 여제벽 도화를 동방사이에 따온 지가 3000년이 못 따르니 벽도화도가니요 극락 세계연화꽃이 아름다운 해상동시일 떠와 남듯 그 꽃 이름을 강산화라 이으시고 초석으로 구경하실지

여짜오되 남해옹공신녀로서 신소재를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도리어 전하를 부과해 싸우니 황공부지하옵니다. 내 말이 제도 마듯 인호를 불견 한손만서이거난 천자 대강 탐문허신이 세상의 심소재라. 궁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만조 백관 조회석에서 간밤 꽃봉 사연을 말씀하시니 제신 등이 여짜오드 하나님이 궁무 없으심을 아르시고 인연을 내렸사오니 황후로 정하심이 지당할까 하오이다. 천자 이 말을 오리 들으시고 그날로 태길할지 오로일 갑자시라. 희망후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요 가가호의 태평이로구나. 이때여 희망후 몸은 귀이 되었으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일야는 웅랑간에 빗개 앉어 추워

지금 황후 기가 막히

0: 오느냐 저기로 가.
1: 아이, 다 얼씨구.
0: 소중한 북해상에 편의전 등기로 이기냐. 도화동들 다 거들라. 불쌍하신 우리 부친 정에 피언질 짱을 지원하여라. 땅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랴 헐쩍
1: 다 걸치고
0: 한잔 쓰고 눈물 짓고 두잔 쓰고 한숨 쉴 때 눈물

가 오차이기로 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문 올려들고 바라보니 길에 길은 가는 곳도

0: 바르겠구나.
1: 하이, 찬잔다.
0: 찬자 때마침 내국에 들어오시니 심하고 눈물 흔적이 있겠다. 찬자 물으시되 그는 황후 없고 부는 천하를 두셨난데 무슨 근심이 있기에 눈물 흔적이 있나니까. 희망의 여짜오되 세상에 불쌍한 것이 맹인이오니 천하맹인을 불러들여 황극전에서 한때 위로함이 첩의 소원이다. 찬자 치하하시고 이튿날 승지를 불러 분부하시되 천하맹인을 황극전으로 불러들여 맹인들의 고작한 한을 한때나마 위로하여줘. 성지 분부 듣고 각도각업으로 행관하시되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으니 각골 수령은 대소인민간 맹인들에게 각기 노비를 주어 후이 대접하여 황성으로 오르게 하라. 이렇듯 분부하여 노니 어명인지라 지어 애기봉사까지도 황성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던 겹이더라. 그때여 심하우는 석 달 열흘 맹인잔치를 배설하여 놓고 부친을 기다려 두시지 아니었는구나.
2: 오랜 세월을 건너온 명창의 소리는 조금 거칠게 남아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정서만큼은 또렷하게 전해집니다. 장영찬 명창의 소리, 김명원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 황후 듣는데 심황후 부친 생각, 추월만정 대목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상규 작곡 덕수궁의 가을, 이연경의 18연 가야금, 어경준의 대금과 소금, 이석종의 장구와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가야금과 관악기의 선율을 따라 고즈넉한 가을날의 덕수궁을 걸어봤습니다. 이상규 작곡 덕수궁의 가을, 이연경의 18연 가야금, 어경준의 대금과 소금, 이석종의 장구와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계속해서 전통기악 독주곡 산조를 서양악기 기타로 연주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기타 산조, 김수철의 기타, 김덕숲의 사물놀이의 연주입니다.

기타 산조, 김수철의 기타와 김덕숲의 사물놀이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타의 강렬한 선율과 사물놀이의 신명이 멋지게 어우러졌는데요. 이번에는 민요 미량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두 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 해금앙상블 금소리의 연주, 그리고 전재덕의 하모니카와 여러분의 연주로 미량아리랑까지 함께 하시죠.

전재덕의 하모니카와 여러분의 연주로 밀양하리라 들으셨고요. 먼저 건네드린 곡은 해금만의 색채와 금같이 값진 소리를 들려주자는 일념으로 결성된 해금 연주팀. 해금 앵상블 금소리의 연주로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 함께 하셨습니다. 해금과 하모니카, 서로 다른 악기가 들려준 밀양아리랑의 매력을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 몽금포 추다해 노래입니다.

몽금포 추다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짙은 개성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신기복 작곡 유태환 편곡의 곡 얼굴 준비했습니다. 이주연의 해금과 정영하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하인리 이그나츠 프란츠 폰 비버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1696년에 발표된 아르모니아 아르티피지오소 아리오사 중에서 파르티타 5번 G단조의 파사칼리아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볼프강 카슈너가 지휘하는 라우텐 컴파니 베를린이 연주합니다.

하인리 이그나츠 프란츠 폰 비버의 아르모니아 아르티피치오소 아리오사 중에서 파르티타 5번 G단조의 파사칼리아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연주에는 볼프강 카츠너가 지휘하는 라우텐 컴파니 베를린이었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2단조 리용번호 484 전악장 만나보시죠. 알레그로 포코, 안단테, 알레그로까지 세르지오 아졸리니의 바순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디에고 칸탈루피가 이끄는 라우라 수압의 크레모나입니다.

안초 이용번호 484 전학장 세르지오 아졸리니의 바순 연주 함께한 단체는 디에고 칸탈루피가 이끄는 라우라 수아베 크레모나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중에서 음악 듣겠습니다. 음악의 헌정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 준 주제를 가지고 바흐가 완성해낸 대입법적 기법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육성부의 리체르카르, 예브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육성부의 리체르카르,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코롤리오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곡은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안드레아 팔코니에르의 파사카에와 치아코나입니다. 레 사가부티에 드 툴루스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레 사가부티에라는 말은 불어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영어로 바꾸면 악기인 색벗을 뜻합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사용된 관악기로 트롬본의 조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색벗을 중심으로 여러 타악기들 소리도 함께 들려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17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안드레아 팔코니에로의 파사카이와 치아코나를 레 사가부티에드 툴루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입니다. 오늘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편곡 버전으로 감상하시죠. 라르게토,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알레그로 아사이까지 레이첸의 바이올린, 노린 폴레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초 악마의 트릴, 오늘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편곡 버전으로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크라이슬러의 편곡으로 인해서 곡 전반에 걸쳐서 더 많은 슬러와 꾸밈음, 트릴 등의 변화가 이뤄졌는데요. 3악장 끝부분의 화려하고 장대한 카덴차 역시 크라이슬러가 더 극적으로 바꿔놓은 부분입니다. 레이첸의 바이올린, 로린 폴레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헨델의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골랐습니다. 소프라노 산드린 피오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고요. 제롬 코리아스가 이끄는 레 팔라 등이 연주합니다.

헨델의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소프라노 산드린 비우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제롬 코레아스가 이끄는 레 팔라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00m 달리기 대회의 출발선에 선 육상선수와 공항 출국장 앞에 서 있는 여행객의 모습은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다릅니다. 육상선수는 촌각을 다투는 경주에 앞서 모든 힘을 쏟으려 집중합니다. 여행객의 걸음엔 설렘이 묻어나고 마주치는 모든 일이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달리기 선수처럼 시작하세요? 아니면 여행자처럼 시작하세요? 독일의 비행사 디터 프리드리히 우드 도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0: 하이든의 현악 4중주 82번 호복행 번호 367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었습니다. 타카치 현악 4중주단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오늘을 여는 한마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이다. 독일 루프트한자의 비행사였던 디터 우트드로프의 말입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결승선을 향해 내달려야만 하는 경주가 아니라 삶이 여행의 일부인 여정이라면 순간순간 더 음미하며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부디 여행 같은 하루이기를, 설레는 일 많은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코른 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맨델스존 현악 교향곡 8번, 바티스타의 첼로 협주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100과 이번 주 로망스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느린 악장의 로망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10월의 주제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입니다. 아, 이미 여정이네요. 경주가 아니라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마련한 열흘간의 작은 선물,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도 2부 시작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그 번호를 찍어서 저희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각 케이크 아닌 둥그런 홀 케이크 한 상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의 14번째 날이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올가을 최저 기온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 자릿수인데요. 9.4도 기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경기 파주가 4.8도로 가장 기온이 낮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대구 안령이 5.8도, 북춘천도 6.4도의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오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앉았고 한 자릿수가 많습니다. 따뜻하게 옷차림 하셔야 되겠고요. 이 옷차림은 내일 아침까지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내일 아침 기온까지 계속 낮은 상태 유지돼 쌀쌀하겠고요. 오늘 낮에도 서늘하거나 선선한 2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울이 대전, 광주와 함께 20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 고 세종, 강릉, 대구, 부산이 21도, 제주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 분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은 10도로 거의 오늘과 비슷하게 낮게 출발할 전망이고요. 이후로 낮 기온도 조금씩 오르면서 주말쯤 서울은 낮에 24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온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서해안 중심으로 강풍특보 발효 중인데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잔뜩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매우 높아서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9.4도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61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였습니다. 힐러리 안의 바이올린과 데이빗 진먼이 지휘하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074 쓰는 분입니다. 클래식에 빠진 남편 덕분에 요즘 매일 하루 종일 집에 KBS 클래식 FM을 켜둡니다. 성악 전공할 때 들었던 곡들을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잊고 있던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납니다. 1074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젊은 시절 그 기억들, 아름다웠던 추억들 많이 생각나시죠? KBS 클래식 FM과

아, 더불어서 예. 새로운 또 아름다운 시절도 젊은 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절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744쓰는분이었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남권 씨입니다. 결혼 25주년입니다. 아내 이지연 씨에게 전하고 싶어요. 지연아, 지난 25년간 너무 고마워. 앞으로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김남권 씨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부인 이지연 씨. 고맙고 앞으로도 더 재밌고 행복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5주년 앞으로의 25년도 손 꼭 붙잡고 둘이 발 맞춰서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김태림 씨입니다. 요즘 맑은 가을 날이 많아서 가을 하늘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듣게 되면 정신없는 출근길, 아,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에 익은 곡들이 나오면 반갑고 처음 듣는 곡도 클래식은 이래서 좋구나 싶습니다. 김태림 씨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근길이 10분일 때도 있었는데 40분으로 예 늘어났다고 말씀하셔서 출발의 팬과 함께가 그 늘어난 40분 좋은 친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요. 모리츠 모시코프스키의 교향곡 D장조 중에서 3악장 라르게토 듣겠습니다. 이언 홉슨이 지휘하는 심포니아 바르소비아의 연주입니다.

모리츠 모시코프스키의 교향곡 D장조 중에서 3악장 라르게토 들었습니다. 이언 홉슨이 지휘하는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연주였습니다. 334 하나 쓰는 물입니다. 다이어트 4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앞자리가 30년 만에 바뀌려고 합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산을 옮기셨군요. 와, 334 하나 쓰는 분. 앞자리 바뀌는 거 진짜 어려운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물 끓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9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김만 나다가 갑자기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 것. 분기점. 와, 334 하나 쓰는 분 축하드려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니까 우유식빵 교환권은 보내드려야겠죠.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334 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 자린고비였나요? 이렇게 천장에다가 걸어놓고 푸는 것처럼. 근데 식빵은 그럴 수는 없고 가끔 출출할 때 살짝 조금만 떼어서 드세요. 334 하나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518 쓰는 분입니다. 조리원 수유실에서 아침에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틀어줍니다. 항상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수유실에 와서 1시간씩 있다가 하는데 덕분에 늘 차분한 마음으로 아가 밥 먹이고 갑니다. 와, 어디에 있는 조리원인가요? 참 멋진, 매력적인, 고마운 조리원입니다. 8518 쓰는 분, 좋은 조리원 들어가셔서 저희가 8518 쓰는 분께 대표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리원 원장님, 그리고 그 조리원의 8518 쓰는 분과 같이 계신 우리 산모들 더더더더더 많이 많이 건강하고 아기와 더불어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10월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이 생각나는 캐럴 음반 준비했습니다. 스웨덴의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폰 오터는 우리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공연하면서 많은 음반을 녹음한 가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가곡, 오페라, 종교음악, 대중음악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러다가도 크리스마스엔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과 함께하는데 그런 모습이 그려진 음반이 1999년에 나온 Home for Christmas입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니라 피아노, 아코디언, 기타 같은 소박한 반주에 맞춰 부르는 캐럴 가곡 스웨덴 전통 성가들이 담겼습니다. 음반 표지엔 얼어붙은 호수에서 스칸디나비아 썰매를 타는 모습이 실려있는데 오터가 기다란 스키날 위에 얹힌 썰매를 밀고 의자처럼 생긴 썰매엔 오터의 어린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음반엔 오터가 직접 쓴 해설이 들어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음반은 화려한 축제만을 노래하지 않는다. 북유럽의 긴 겨울밤의 정막, 그 안에 피어나는 작은 온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안도감을 담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느끼는 그 안도감, 아, 집이구나 싶은 그런 감정, 우리가 바라고 그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듣겠습니다. 안네소피 폰 오터의 Home for Christmas 음반 중에서 바흐의 오 달콤한 아기 예수, 오 예수라인 쥐스, 이탈리아 미뇨 산타루치아, 그리고 웨이드의 O Come All Ye Faithful. 이 곡이 우리나라에선 개신교에서 참 반가운 성도요라는 이 성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작자 미상의 캐럴 Corpus Christmas Carol, 정확히는 Corpus Christi Carol이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폰 오터의 음성입니다.

안에 소피 폰 오토의 홈 포 크리스마스 음반 중에서 몇 곡을 들었습니다. 지금 막 들으신 곡은 영국의 작자 미상 캐럴인데 벤자민 브리튼의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콜퍼스 크리스티 캐럴, 그리스도의 몸이었고요. 맨 앞서 들으신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오 달콤한 아기 예수, 오 이에줄라인 쥐스 이어서 이탈리아 미뇨 산타루치아 그리고 웨이드의 오 컴 올 이 페이스풀이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안데 소피 폰 오토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10월엔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안데 소피 폰 오토의 캐럴 음반 찾아봤습니다. 4650 쓰는 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어제 수행평가 본 곡인데 음악 선생님이 신청한 것 아니냐고 기겁을 합니다. 아, 이런 또 우연이.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중학교 2학년 우리 4650 쓰는 분의 아드님과 출발의 팬과 함께가 운명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 있나요? 4650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아드님 덕분에 받는 겁니다. 1825 쓰는 분입니다. 분만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월요일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왔는데 초산이어서 진행이 느려 진통을 참으면서 오늘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자주 듣던 출발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겠죠. 출발 FM과 함께 오늘은 꼭 아기를 만나고 싶어요. 응원해 주세요. 1825 쓰는 분입니다. 아, 아기가 지금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들으면서 아유 빨리 나가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도 더 좋아요. 우리 아기 아내가 편하기도 하겠지만 밖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1825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조리원에도 가셔야 될 것 같고 행복하십시오. 아기와 더불어서 1825 쓰는 분이었습니다. 김규성 씨입니다. 하루에 5대 이상 끼워주자 생각하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더 많이 양보하게 됩니다. 배우 손석구 씨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내민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루에 5대 이상 내가 끼워주자.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실제로는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씨 말씀대로. 아,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김규성 씨 덕분에. 고맙습니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하루에 5대 이상 끼워주자. 좋네요.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고른 곡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알레그로 비바체 이 3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 연주자들의 연주를 듣고 싶다고 많은 문자 메시지를 서로 다른 연주자들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만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이분들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으로 54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스피아토 스트라프리트리의 피아노 로브르 폰 마타치치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편식계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 휴대전화번호 8620 쓰는 물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편식계 유혹 연주자 편 이 시간 꾸며갈지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6분입니다.

독일의 비행사 디터 프리드리히 우트도르프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이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코랭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 35호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안단테였습니다. 마리아 두에나스의 바이올린, 구스타브 두다메리 지휘하는 시몬 볼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908 쓰는 분입니다. 늘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서울 서초 마을버스 8번 기사님. 오늘도 출발해 팬과 함께 틀어주셔서 반가운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기사님께서 듣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어요. 아유,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네요. 참 따뜻한 분입니다. 9908 쓰는 분께 우유식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마을버스 8번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663 쓰는 분입니다. 어제 중학교 1학년 큰딸이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말에 제가 좋은 말이 나가지 못했어요. 오늘 마지막 시험인데 어제 미안했다고 하윤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0663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길래 공부를 했어야지 노력을 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달리는 말에도 그 채찍질할 때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시간들이 우리 하윤이 그리고 0663 쓰는 분한테도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버릴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윤이 엄마가 미안하대요. 0663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120 쓰는 분입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편식을 합니다. 무너져버린 면역력 때문에 외식, 가공식품 줄이려고 도시락 싸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발에 팬과 함께 들으면서 아유, 대상포진 왔었군요. 참 아픈데요. 대상포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의 통증. 아유, 좋은 결심 하셨네요. 면역력 높이기. 아, 너무 좋습니다. 사하나 20 쓰는 분께 외식과 가공식품 줄인다고 하셔서 이 우유식품 교환권을 보내드리는 게 옳을까요? 항상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럴 경우 저는 보통은 무언가 선물을 줄 말까 싶을 때는 선물을 주는 게 낫고 이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싶을 때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이 경험적 지식이 있어서 사나 20 쓰는 분께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사나 20 쓰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면역력 꼭 올라갔으면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청취율 조사기관 출발의 팬과 함께가 주

2번째 문제 드립니다.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명곡 중엔 2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건반 위를 쏜살같이 굴러가는 아주 사랑스러운 왈츠 소품이 있습니다. 쇼팽 사후 이 곡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졌습니다.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가 키우던 이 동물이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귀여운 모습에 반해서 쇼팽이 곡으로 남겼다는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쇼팽이 남긴 이 곡의 원래 이름은 왈츠지만 자기 꼬리를 쫓아서 뱅글뱅글 돌던 모습을 묘사했다는 이야기 덕분에 오늘날 이 동물의 이름으로 더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연인 조르주 상드가 키우던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돌던 이 동물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하마, 하마가 뱅글뱅글 돌았어요. 2번 강아지, 강아지가 뱅글뱅글 돌았고 3번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가 뱅글뱅글 돌았고 4번 아나콘다, 아유 뱅글뱅글 도는 모습이 조금 생각하기가 싫어지네요. 1번 하마, 2번 강아지, 3번 티라노사우루스, 4번 아나콘다.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의 문자 메시지로만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0분 추첨해서 베이커리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집에도 있는 분들이 있죠. 백구, 누렁이, 흰둥이, 설탕, 검둥이, 초코, 살구, 홍시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땅콩이라는 이름도 있고 복실이, 별이, 땡치리도 익숙하고 예. 많이 보내주세요. 1번 하마, 2번 강아지, 3번 티라노사우루스, 4번 아나콘다. 저희 집에 있는 이 이름은 첼시입니다. 첼시가 좀 잘 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음악 듣겠습니다. 프레드릭 쇼팽 왈츠 6번 작품으로 64의 1, 2 왈츠 랑랑의 피아노입니다.

쇼팽의 왈츠 6번 작품으로 64의 1 강아지 왈츠였습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출발이 아니라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안입 퀴즈 정답은 2번 강아지였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베이커리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0분의 당첨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콩 게시판

문자 선곡표에 명단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쇼팽 본인은 악보에 강아지라는 말을 전혀 적지 않았는데 조르주 상드의 반려견이 꼬리를 잡고 돌았다. 이 일화 덕분에 강아지 왈츠라는 별명으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이야기는 정설로는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정식 이름도 쇼팽의 왈츠 6번입니다. 작품번호 64-1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혹시 전화가 와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분은 그 전화 받았던 사진, 그 전화번호 나온 그 전화기의 사진을 화면을 찍어서 저희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홀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영화 선물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 CGV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하는 고잉홈 프로젝트 라벨과 쇼스타코비치 인시네마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상 10분 초대합니다. 이 영화는 작년 7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고잉홈 프로젝트의 공연 실황을 담았습니다. 100명에 이르는 연주자들이 지휘자 없이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와 라벨의 볼레로를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의 해설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 김미라 작가가 새로운 그림책 나의 그랜드 피아노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바쁜 일상에 지친 주인공 솔라가 우연히 마주한 그랜드 피아노를 통해서 잊고 지낸 꿈을 되찾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아름다운 일러스트는 물론이고 슈만의 트로이메라의 연주 음원까지 즐길 수 있는 이 그림책.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책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책 선물은 주소까지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역시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기악곡의 느린 악장에 등장한 로망스. 18세기 후반 로망스는 기악곡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노래가 아니라 짙은 서정을 간직한 기악곡의 한 악장으로 등장한 것이죠. 특히 빠늦바, 빠름, 느림, 빠름 세 악장으로 구성되는 협주곡에서 느린 둘째 악장으로 쓰이며 곡의 감성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비에냐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조, 느린 둘째 악장이 감상적인 로망스로 쓰였습니다. 두 곡 모두 단조 조성으로 비애감을 품고 있는데 로망스 2악장에선 장조로 바뀌면서 마치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하듯 달콤한 음악을 펼쳐냅니다. 또 1830년 20살의 쇼팽이 쓴 피아노 협주곡 1번에선 이런 정서가 더 진해집니다. 야금기를 낀 바이올린의 고요한 서주로 시작하는 느린 둘째 악장 로망스에선 곧 독주 피아노가 등장해서 녹턴풍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줍니다. 쇼팽은 지인에게 쓴 편지에서 이 로망스 악장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 낭만, 고요, 우수를 살려 연주해야 한다네. 마음의 천 가지의 소중한 추억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곳을 바라본다는 느낌을 줘야 하지. 실패에서 성공으로 곡의 운명이 바뀐 로망스도 있습니다. 1870년대 초 체코의 젊은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은 현악 사중주 5번을 완성해 초연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자 악보를 출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출판업자 짐 로크가
선율이 유려한 느린 악장만 떼서 편곡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드보르작은 이걸 독주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바꾸고 뒷부분을 수정한 뒤에 여기에 로망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드보르작의 로망스 작품으로 11번이 탄생했고 지금도 섬세한 매력을 가진 바이올린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그 로망스 작품 번호 11번 듣겠습니다. 김다미의 바이올린과 다미안 요리오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부르작의 로망스 작품번호 11번 김다미의 바이올린과 다미안 유리오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8065 쓰는 분입니다. 앞차가 출발 FM과 함께를 들었나 봐요. 정말 다섯 대를 끼워줍니다.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연속해서 다섯 대 끼워주는 건 안 됩니다. 이러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8065 쓰는 분 재밌네요. 60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끔 아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탈 때가 있는데 이 램프에서 빠지지 못하고 그 한눈 팔다가 그 이 시간을 들어가야 될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러면 제가 막 속이 탑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운전하는 사람은 느긋해요. 그러면서 제가 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들어가야지 그러면 기다려보라고 분명히 끼어드는 차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끼어드는 차에 앞으로 들어가면 양보해 줄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기도 끼어들었으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8065 쓰는 분이었습니다. 8112 쓰는 분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나가고 혼자 있는 동안 라디오 듣고 있을 우리 집 강아지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마루입니다. 마루는 강아지? 마루가 라디오에서 이름 나오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마루야. 아유, 혼자 있어서 심심하겠네, 마루. 집 잘 보고 있으세요, 우리 마루. 8112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112 쓰는 분 식구들은 참 따뜻한 분들입니다. 강아지 혼자 있을 거 생각해서 라디오를 틀어주고 오는 그 마음.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팔 하나하나 둘 쓰는 분이었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247 하나 쓰는 분입니다. 브루의 현악 팔중주 신청합니다. 잊혀졌던 마지막 낭만주의의 유산, 중후하고 관조적인 선율들이 향수를 자아내게 해서 늦가을에 듣습니다. 모두에게 전하는 노 작곡가의 사랑의 인사처럼 느껴져요. 막스 브루의 유작이죠. 막스 브루가 192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1920년 그 해에 만든 곡입니다. 이 곡 듣겠습니다. 막스 브루의 현악 팔중주 사후작품 번호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내슈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의 현악팔중주 4호 작품 번호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내쉬 앙상블 연주로 들었습니다. 2588 쓰는 분입니다. 수험생 딸아이와 출근하면서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방송 중간부터 들어서 프로그램 이름을 모르고 듣고 있었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프로그램 이름을 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퀴즈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단문자로 출발 FM과 함께라고 프로그램 이름이 찍혀서 옵니다. 출발 FM과 함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안온하세요. 편안하고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588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9409 쓰는 분, 어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구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는 날이 있겠죠? 아유, 그렇게까지. 예, 고맙습니다. 많이 생각해 주셔서. 뜬금없지만 오늘 프로야구 와일드카드전 경기가 있어요. 두산 베어스 파이팅입니다. 아이고, 이.

마지막은 아니죠. 뭐 LG나 두산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도 중 플레이오프는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이 라이벌 경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더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두산이 오늘 이기면 내일 2차전까지 LG가 오늘 이기면 그대로 와카전이 끝납니다. 9409 쓰는 분이었습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곡입니다. 맨델스존 현악기 위한 곡 8번 중에서 3악장 미뉴엣 트리오 프레스토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영국의 작가 앨런 알렉산더 밀른, A.A. 밀른은 아들이 가지고 놀던 동물 인형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딸이 밀른 책을 읽으면서 깨르르 웃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책 속 이야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 결심했죠. 그렇게 위니 더 푸, 곰돌이 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가정의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혹시 소중한 이의 작은 기쁨을 마주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기쁨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또 다른 누군가의 큰 행복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곰돌이 푸가 책으로 출간된 지 꼭 100년 되는 오늘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곰돌이 푸를 프로코피에프 스타일로 만나보실까요? 도널드 프레이서의 위니 더 푸 인 더 스타일 오브 프로코피에프, 유진 주커만의 플룻, 샹하이 4중주단이 함께합니다.